욕구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바람 따라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 그러면 텔레비전이 전부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beyond the horizon, 지평선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지평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은 세상만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주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사는 인생, 이 시대의 정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사람은요,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늘을 아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자세가 다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레가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품은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작품 전시장이죠. 작품 전시장. 자, 멋있는 작품으로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멋진 웃음을 한번 선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작품을 과감 없이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멋진 웃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작품 감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작품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걸작품인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걸작품인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걸작품답게 멋진 인생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멋진 삶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지 엉망진창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멋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멋진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결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 그러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멋진 삶의 1차적인 내용은 건강한 자아상에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강해요. 비교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 질문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소경인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요, 마음의 장애예요. 성격의 장애 아닙니까? 정신의 장애죠. 나만이 최고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정신장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줄을 모르고 비열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못마땅해서 그래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서 그래요. 열등감과 수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격적이니까. 매사가 공격적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공격하고, 못 사는 사람은 지지리도 못나서 그렇다라고 공격하고.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부자를 비방하지 않아요.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이렇게 말을 하죠. 비교하지 말라 그러죠. 비교하지 말라 그럽니다. 비교하며 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며 살아야 돼요. 비교하며 살아야죠. 아니, 비교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과 그리고 또 사회와 사건을 비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비교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자책하기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공격하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자, 나는 건강하냐 이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멋진 삶을 살려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은 원인이, 그 사람이 소경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을 몰라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러나? 그 사람에게 과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원인을 찾는 줄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서 원인을 찾아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네. 본인에게도 여러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더 과거로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지향적이죠. 네.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이죠. 우리 예수님의 선언을 보세요. 미래지향적이죠.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과거의 죄로 과거의 원인으로만 여러분 풀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죄로 과거의 원인으로 여러분 풀고자 하면 결코 그 고통과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물론 잘못해서 죄를 져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굳이 찾자면 원인을 찾자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임신 중에 아마 부모가 약을 잘못해서 그 엄마가 약을 잘못해서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을 거예요. 태아에게 손해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인을 찾자면 그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게 됐습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은 살인죄였어요. 살인범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할까봐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삶을 40년 동안 삽니다. 네. 여러분 살인죄 그것이 그가 광야에서 40년 산 고통의 원인이죠. 그걸 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산 것은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훈련이었어요. 미래를 위한 권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물질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벌은 것이다. 여러분 형통의 원인이죠. 그게 맞죠? 맞아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형통의 원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해석을 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번영을 허락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물을 때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내가 물을 때 축복의 통로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을 과거에 두느냐 아니면 미래에 두느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려면요 고난의 그 원인을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멋진 삶을 살려면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자, 오늘 말씀의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밤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감사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꼭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 때문에 자녀가 존경하고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경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데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그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보냄 받은 장소에 가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실로암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던 것이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건 간에 그리고 가깝든 멀건 간에 보냄받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 나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소경은요 보냄받은 그 장소에 그 실로암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보냄받은 그 실로암으로 가질 않습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요. 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시칠하는 거예요. 한 2마일 정도 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시칠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낫게 해줄 거라면 지금 낫게 해주지. 그냥 낫게 해주지 뭐 또 진흙을 바릅니까? 아 그리고 이왕 낫게 해주는 거 그냥 여기서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해가 수용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씻게 하지 뭘 또 2마일이나 되는 그 실로암까지 여러분 진흙물이 흐르는데 땀방울과 함께 진흙물이 흐르는데 그러면서 가라는 거냐 이거예요. 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 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지만 가라는 곳으로 갔고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눈이 떠졌어요.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맡겨진 곳에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볼일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고 불평하고 팔자 한탄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일에 여러분 감사하며 자족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충실해 보십시오. 항상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본 동작에 충실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삶을 살건 어떤 운동선수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본 동작에 여러분 충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요 게임을 하기 전에 스트레치를 해요. 게임을 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공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게임하기 전에 스트레치를 해요. 여러분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근력을 키웁니다. 네.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분 이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자기 지금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리에 내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충실하는 것. 자,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럼 어떤 시각으로 일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일하냐면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입니다. 멋진 삶은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인생은 쟁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을 얻는 것으로만 쟁취하는 것, 가진 것으로 여러분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섬김으로써, 나눔으로써 인생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 존재할 때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연애 모드로 살아야 돼요. 연애 모드. 여러분 데이트하는 연애 모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연애 모드라는 게 뭡니까?

0: 연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았습니까? 섬기는 삶 가운데 섬기면서 상대방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내가 뭘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쫓아가고 말이죠. 운전하고 가고 섬겨주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기쁨을 누린 거예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쟁취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고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소경이 주는 의미, 소경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는 사고 구조가 뭐예요? 거지 아닙니까? 평생을 한평생 구걸하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센터 스테이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섬겨주고 나를 높여줘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같이 있다 보면요 섬기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합니까? 거기는요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보면 알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베품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게 성실하게 섬기는 삶이 멋진 인생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멋진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이미지는 너무나 훌륭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베풀고 섬기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둠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누구라고요?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장가를 여러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맞바꾼 인생 아닙니까? 네.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바로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치 있는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써 열등의식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뭡니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새롭게 해석이 되죠.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은 불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고난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저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씨앗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미래지향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고 하는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과거의 원인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그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 닉 비치츠라고 하는 여러분, 8살의 나이가 됐을 때 손발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네. 죽고 싶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가 15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을 내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의 처한 현실이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발이 있게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닉 비치츠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일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난당한 사람을 볼 때 과거지향적인 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고통당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건을 저주로, 절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구나.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그 일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일이 편하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적은 열매를 맺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여기든,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감사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 절망 속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자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나는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지평선 너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나는 다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간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삶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정 형제님이 오늘 간증을 해주셨는데 4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 와서 여러분, 한국말로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만나주신,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뭔가 공허했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삶의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기쁨,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많은 어린이들이 슈퍼마켓 주인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한다지요. 또 어른들은 새로운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노래로, 시험으로, 예술작품들로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출생이 어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새로운 출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만족스러운 출생을 한탄하던 저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생을 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온통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은 죽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죽음의 시발점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싸움들과 모든 고통들의 뿌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겠다고 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쉽게 발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가급적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충분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표현하다가 복음의 진리를 핵심을 빼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전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빠뜨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에 재물을 많이 모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겁게 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이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의 길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제 원하시면 지금이라도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0: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1: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아모스 1장에서 5장 말씀입니다.
3: 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의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거민을 끊으며 벤 에덴에서 홀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민과 아스글론에서 홀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자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리바람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4: 제2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화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위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장애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지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장애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탈이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진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제4장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 산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3: 제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오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상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아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저가 강한 자에게 호련이 패망이 임하게 하신지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를 밟고 저에게서 미래 부당한 죄를 취하였은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여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아모스 1장에서 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집에서 원하는 시간에 성경에서 가리키는 성경 인물들을 배우시기 원하시는 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BBN에서는 무료 온라인 성경대학 사역을 인터넷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가이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삶, 성경교리, 성경인물연구 등 다섯 개의 과정들을 언제든지 무료로 들을 수가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시하는 수료증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bbnbi.org로 오늘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울이 깊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으며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는 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이 계획대로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설득하였지만 바울은 자기가 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일행들은 그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공부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야를 하나님의 뜻의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격,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계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택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일정한 때에 적용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분야에 대하여 길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설명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주로 인격과 삶을 향한 올바른 자세에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또 내려야 할 선택들이 있고 그래서 다섯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를 제시해 드린 순서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납득할 만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 번째 중요한 분야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를 인도하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께도 힘이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도 소원이 됩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까? 우리 타락된 육체의 본성은 번번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생각에 저항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데서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한 본성에 남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상으로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새 성품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성결 조건 중 하나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은 새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40편 8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가서 우리 심령에 큰 교훈이 되는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충분히 납득해야만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이루기 원한다면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가장자리 같은 곳에 적어두시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잊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 제게만 완전한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아름답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아십니까? 이 계획은 맞춤 계획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맞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가지신 뜻 속에는 당신을 향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제게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게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그와 같이 기도할 때 종종 우리 마음에 관역 같은 이미지가 보입니다. 창 던지기 놀이에 사용되는 표적같이 원들이 그려져 있는 관역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표적 한가운데 있는 원을 적중한다면 제일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점수가 점점 낮아집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그 표적의 중심을 맞춘 것이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점수 기록판 같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10%나 아니면 20%나 아니면 60%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충격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10%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90%는 하나님의 뜻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든지 뜻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반은 하나님 뜻밖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든지 밖에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저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제게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제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위해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제 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를 위한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낸 후에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폭군같이 잔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솔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여기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들을 때 제 심령이 참으로 슬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잔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를 깊게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너희들이 자녀가 배고프면 너희가 돌을 주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돌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이 함께 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질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겐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의 빛 가운데 행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고 더 확실한 확신이었고 더 편안한 편안이 없습니다. 그 반대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뜻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더 절망되는 실패가 없고 더 비참한 비참함이 없으며 더 가슴 아픈 슬픔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몇 명 안 되는 허락된 사람들만이 발견하고 즐길 수 있는 그 어떤 비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백하게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이며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이며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공부를 끝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공부가 여러분 심령에 깨달음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격려해 주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언제나 옳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심령을 조아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중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지식과 정보였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교육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구세주를 위대한 과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바라는 것이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원을 풀어줄 자로 메시아를 가수나 코미디언이 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위대한 경제학자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실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수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BBM 방송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시간 프로그램 전후로 광고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설교 프로그램 방송 대가로 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성경대학이나 대화방 사역을 유료화한다면 물질적으로 보다 더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BBM 방송은 순수한 복음이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더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이 선교에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관한 다양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11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시제가 잘못돼서 약속 장소에 한 시간쯤 미리 가 앉아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시계는 우리의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케줄을 담당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시계가 망가지면 또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르쳐주면 삶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의 영적 시계는 예수님의 시계에 그 시간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실망과 낭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계에 우리의 시계가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해 일면 지각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일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우리를 조마조마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1절로 3절에 보시면 한 사람, 즉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며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본문에 나사로는 어떤 병자로 소개되고 있고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데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마리아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됐기에, 즉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그러기에 그 사건은 1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은 이 나사로를 그 유명한 마리아의 오라버니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때는 앞에 10장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 언급되고 있고 이 수전절은 주후 32년 12월 중순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주후 33년 4월 3일이다 봤을 때 이 사건은 그 중간에 아마도 즉 주님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마르다는 아람어식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요한은 이 자매들, 형제, 이 남매의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상식을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허용하신 목적을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게 되지만 내가 다시 살릴 것을 주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아직 이 내용을 모르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전능하신 생명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에 관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11장의 나사로의 경우 마찬가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구원의 주님이심을 이제 이 사건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나사로 한 개인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온 인류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제 나사로는 죽게 되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결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더 십자가형을 재촉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요한은 서술을 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 받으실 영광은 당신의 십자가형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영광에 포함되어 있으며 결국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님이심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 받으실 영광이라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나흘 후에 다시 살리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앞에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한편 미안하지만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하기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5절로 추적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체하신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3절에도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사로를 묘사했고요. 다시 여기 또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사건의 분위기를 덮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있지만 원문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지체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사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가르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야, 이틀 후에야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유대로 가자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가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께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 사실을 아시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살리려 가노라 말씀하시며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겨 가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중심 내용은 지체하시는 예수님, 왜요? 본문에 의거하면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게 됩니다. 이 본문에 근거하여 우리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에 빠져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하기도 하시고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하십니다. 지체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시각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지각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늦장을 부리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절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학교 다닐 때 지각 많이 하시던 분들 과연 예수님 닮아서 그런가요? 예수님 절대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석가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분은 이렇게 이 본문을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사랑이심을 확인시켜주는 표적이라 이 주석가에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각하신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 우리 시계가 틀린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계를 고쳐야만 됩니다. 주님 시계가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시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수님이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면서 천지를 지으시며 시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때부터 시계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즉 천지 창조가 있기 전에 성삼위만 계시는 상황 가운데는 시간의 흐름도 없었습니다. 영원히 현재로 존재하시는 eternally present 하신 시간을 뛰어넘으신 시간 당연히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시간도 만드셨기에 예수님이 곧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을 쥐고 계세요. 그분이 늦을 수가 없으시죠. 우리 예수님이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며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계 바늘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어찌 늦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며 시간을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곧 시간이시며 그분이 곧 시간의 기준이세요. 그러기에 예수님 늦었다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내 시계가 틀려 내 시계 보면서 예수님 틀렸다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지각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 어릴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지각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모범생이셨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은 우리 시계 바늘과 예수님 시계 바늘이 서로 어긋나는 데에 있습니다. 내 시계는 한 5년 앞서가고 있는데 예수님 시계는 5년 뒤따라오는 것 같이 아니요 예수님 시계가 맞는 시간이고 내 시계가 틀려서 빨리 가고 있는 것임을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고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는 예수님 시계에 우리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에 내 삶을 맞춰드리는 것, 그게 그것이 퍼펙트 타이밍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아름다운 일들을 전개해 나가시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의 시작과 끝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하게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알 수 없게 해놓으신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대학 다닐 때 저는 제 아내와 상당히 오랜 기간 데이트를 했습니다. 약속을 정해놓고 많이 만났죠. 그러나 만나는 그 수많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횟수 가운데 제 여자친구 김희경이 늦게 와서 제가 포기하고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 때로는 제가 늦게 가더라도 제 여자친구 김희경 자매는 저를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왜요? 올 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올 것을 알았기에 10분 늦어도 포기하지 않고 20분 늦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약간 화는 나겠죠. 그래도 기다리죠.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국 사랑은 신뢰와 분리할 수 없으며 기다림과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 움직이시잖아요. 많은 경우에 주님 움직이셔야 되는데 안 움직이십니다.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사랑할 뿐더러 주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꼭 오실 것을 우리는 알기에 신뢰하기에 우리는 불평해서 안 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지각하신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것으로 느껴졌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지각하신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었으나 결국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으며 그것이 완벽한 주님의 타이밍이었고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더 멋진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전개해 주셨음을 우리는 회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묘미라 할 것입니다. 묘미.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맛있는 거 많이 먹었지만 더 맛있는 묘미 주님께서 결국은 찾아오시는구나. 주님의 그 만남을 경험하는 그 기쁨, 그 환희, 삶의 묘미라 하며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주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지각하신다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시계를 고치셔야만 됩니다. 여기 Daylight Savings Time 여름에 하잖아요. 시간 바꾸잖아요. 요새는 셀폰은 자동으로 다 이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시계는 내가 고쳐야 됩니다. 자동으로 안 바뀝니다. 내 시계를 주님의 시계에 맞추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다 고치셔야 돼요.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 주님께서 지각하신다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선물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 좋은 선물을 기대하십시다. 지체하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이틀을 일부러 더 유하시고 나사로 죽게 놔두시고 죽은 지 나흘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 무덤 앞에 서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하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주님이신 모습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드러내고 싶으셔서 이틀을 더 요하셨고 나사로 죽게 하신 거잖아요. 나사로는 이렇게 죽음으로 해서 나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됐고 그 결과 일약 스타가 됐어요. 나사로 이름이 유명해졌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특별한 경험을 한 나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지체하심으로 이 더 좋은 선물 나사로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하는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슬픔을 경험하며 오빠를 잃은 아픔 가운데 깊이 빠져 들어갔으나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경험을 함으로 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아픔이 가치가 있다 나중에 간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모습을 직접적으로 시청과 교육으로 물증을 제시하시는 그 사건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직접 목격자가 됐습니다. 다시요 6절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기에 이 틀을 더 유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그리 쉽게만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고 마땅히 이쯤에서는 주님께서 한번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주님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는 많이 했거니와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심을 확인하시며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던 지체하시는 주님,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려고, 당신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사로 병낫게 하시는 것과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의 시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과 그 둘 중에 더 큰 영광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리 지체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픔이 있고, 아니 실제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가 느끼기엔 주님께 느껴오시는 경험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러기에 우리도 영원에 접목하여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영원을 사모하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었으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은 영생입니다. 제 아내가 종종 빵 만드는 기계로 빵을 만듭니다. 밀가루 반죽하기에 필요한 이런저런 인그리디언트를 집어넣고 이제 빵기계에 놓고 돌리면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면 이 맛있는 빵이, 방부제를 쓰지 않은 오게닉 빵이 나옵니다. 빵이 점점 되어가는 과정 속에 아주 맛있는 냄새가 막 집안에 진동합니다. 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배가 고플 때는, 특별히 배가 고플 때는 그 빵 냄새, 그 유혹, 너무나 괴로울 정도로 지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빵을 그냥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다려야죠. 빵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제대로 된 빵, 맛있는 빵이 나옵니다. 빵이 다 된 다음에 그 뜨끈뜨끈한 빵을 딱 깨면 김이 모락모락 나죠. 거기에 바다를 쓱 발라갖고, 바다를 듬뿍, 아내가 안 볼 때 듬뿍 발라서 바다가 빵 속에 막 녹아들어가면 그 빵을 한번 이렇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거의 천국의 맛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맛있는 빵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너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그 빵이 맛있게 구워집니다. 미리 먹을 수 없습니다. 미리 먹고 싶으나 그리 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름답게 완벽한 타이밍에 따라 전개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다, 때를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전개해 오셨거니와 앞으로도 멋있게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 지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겠으나, 아니요, 그분의 타이밍이 완벽한 타이밍이요, 그것을 기다려야만 맛있는 빵이 나오듯이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아름답게 연그러져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께서 지각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라고 했지만 다른 제목 생각해 본 것은 나사로를 죽게 놔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아주 잘 대변한다고 여겨집니다. 나사로를 죽게 놔두신 예수님의 사랑. 이유는 더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나사로와 그 가정을 더 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하시려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픈 경험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나사로와 그의 가정

0: 경험했던 이 아픔,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절벽 같은, 가장 깊은 절벽 같은 죽음이라고 하는 경험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을 허용하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미리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기도하세요. 주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래도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웠기에 그래도 허락하시면, 허용하시면 우리는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그래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겠지, 더 좋은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은 다 오늘의 삶에 필요한 도구에 지나지 않거니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숨 걸 이유는 전혀 없죠. 때로 주께서 뺏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풍요롭게 주기도 하시지만 아무리 풍요롭게 주셔도, 아니 죽은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전개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 미스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막아놓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맞이하며 시간을 만드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내 시계로 측정하지 말도록 합시다.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시작과 마지막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곧 시작과 마지막이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얘기할 것입니다. 스퍼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유리를 통해 보는 듯 희미하게 보지만 천국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지식객기가 풀리게 되며 모든 신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어두운 눈이 밝아지게 되며 어려워 보였던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지혜로운 섭리였음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모든 미스터리를, 모든 수수께끼를 다 볼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신비롭게 일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인생의 수수께끼를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가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지각하시던가요? 서운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 주님이 좀 밉기도 합니다. 주님 어쩌자고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으면, 주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 더 좋은 것을 지금 굽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맛있는 빵을,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 우리는 믿음으로 그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아뢰드리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완벽하신 타이밍을 기다리며 아름다운 일을 전개하실 것을 믿고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제가 알기에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더 큰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립니다. 주님 시각에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많은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시간을 쥐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다. All powerful, all loving, 막강하신 전능의 또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처한 삶 가운데 혹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근거로 또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이루신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이웃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성격이 급해서 화를 자주 내지만 그래도 뒤끝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작은 일에 가끔 폭발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목사님께서는 그 부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정중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엽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이면 끝나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방만 쏘아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이 분노는 터지고 나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화가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의 대원칙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년 세절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때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당신의 자녀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당신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강연가인 라비 자카리아스는 인도 출신의 캐나다인입니다. 젊은 시절에 어느 날 그가 자전거를 타고 도시 외곽 지대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힌두 승려가 죽은 사람을 화장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라비는 자전거를 멈추고 승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의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고뇌에 찬 눈으로 라비를 바라보면서 청년, 나도 모르네. 그 질문은 자네가 평생 실험해야 할 질문이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힌두교의 승려조차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라비를 만나주셨고 라비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대답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여러분들 빨리 마차를 당겨! 여기서 마차를 당기고 나무들을 내놔! 아!
1: 오늘도 성벽을 새로 쌓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날마다 공사로 날이 새고 날이 저무는 세월이었어요. 성벽을 쌓고 길을 새로 내고 높은 건물도 지었습니다.
0: 야 이놈아! 왜 건물 가리고 있는 거야? 빨리 얘들아!
1: 일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걸핏하면 척척이 날아들었어요.
2: 이거 못 해먹겠어?
3: 그러게 말이야. 집을 떠난 지 지금 몇 년이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런 힘든 일을 계속해야 하다니.
1: 솔로몬 왕 시절입니다. 처음에는 외국에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나 일이 많아지자 각 지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부려먹었으니 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4: 왕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 거죠?
5: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을 끝내려는 거라고요.
1: 솔로몬 왕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6: 공사장의 감독관을 바꾸도록 하라. 더 일을 잘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바꾸도록 해.
1: 이때 새로 뽑힌 감독관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6: 감독관.
7: 예, 왕이시여.
6: 인정사정 볼 거 없네. 잠을 재우지 않더라도 일을 빨리 끝내도록 해. 알았는가?
7: 예, 왕이시여.
1: 그러나 여로보암은 점점 불평이 생겼어요. 일을 시켜야 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마을 사람들이며 잘 아는 처지이기 때문이지요.
6: 이 사람아, 오늘도 밤을 새우란 말인가? 그러다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죽어버린 다음에 큰 성벽과 왕궁만 남게 되겠군. 그래.
7: 여러분 미안합니다. 왕이 이렇게 재촉만 하니 저도 괴롭습니다.
1: 그는 마음이 편치 못했어요.
7: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을 달달 볶아야 한단 말인가? 외적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왕은 다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을 뿐이다.
1: 그는 솔로몬 왕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 젊어서 그는 슬기로운 왕이었고 백성들의 괴로움을 잘 살피는 왕이었지만 지금 그는 나이가 들어서 자신밖에 모르고 있어. 시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주위에는 비위 맞추느라 정신없는 간신들만 들어차 있고 이 빌어먹을.
1: 이러한 불평불만은 서리 없이 주위에 알려지게 됐어요.
8: 여로보암 장군.
7: 예. 아니 누구십니까?
8: 나를 따라오시오.
1: 한 노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8: 나는 예언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소. 그대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요. 이제 솔로몬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요.
1: 얼굴색이 달라지는 여로보암.
7: 아니 나는 그냥 공사장의 감독관일 뿐입니다.
8: 알고 있어.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힘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게 될 것이요.
7: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소문은 퍼지고 퍼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6: 아니 뭐라고? 내가 저를 감독관으로 임명했거늘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고 한단 말이냐?
7: 예,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6: 고약한 놈, 당장 그 놈을 체포해라.
1: 여로보암은 깜짝 놀랍니다.
7: 이거 큰일이군. 끌려가면 죽을 거 아닌가?
6: 어서 도망을 치십시오. 아주 멀리 도망을 치셨다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7: 그래, 이집트로 도망가야겠어.
1: 우쭐거리는 마음에 함부로 입을 놀렸던 여로보암은 밤을 새워 이집트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7: 에휴, 빌어먹을 내 신세가 이렇게 되다니.
1: 이집트에 피해 살고 있으면서 여로보암은 점점 생각이 굳어졌어요.
7: 좋다. 이왕 이렇게 된 바야 내가 반드시 왕이 되고야 말 것이다. 솔로몬이 죽기만 한다면 내 당장 돌아가서 왕이 되고 말 것이다.
1: 그는 그곳에서 부하들을 모으며 은밀히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9: 나으리,
2: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6: 오, 드디어. 그렇다면 내가 돌아갈 때가 됐군.
2: 어머니,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야죠.
9: 당연히 그래야지. 나를 받아서 백성들의 대표를 모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선포하게 해야 한다.
1: 솔로몬이 죽자 왕자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은 무조건 왕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대표가 모여서 그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본 다음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해 내려오는 순서였습니다. 이때 쏜살같이 이집트에서 달려온 여로보암.
2: 어떻게 됐나? 아직 왕의 선포식은 끝나지 않았겠지?
10: 예, 아직입니다. 내일 세겜에서 그 일이 열린다 합니다.
2: 때를 맞춰 잘 돌아왔군. 나도 세겜으로 가야겠다.
1: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왕자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들.
11: 그 솔로몬 왕에게 대들어서 할 말을 다 한 사람은 여로보암뿐이라니까 그러네. 아, 그 사람이 그 훨씬 똑똑하고 용감해요. 그 이집트로 도망을 갔을 때도 이집트 사람들이 존경해서 그 날마다 찾아와 절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12: 잠깐만! 그래도 솔로몬 왕의 아들이 왕이 돼야지. 그게 도리 아닌가?
1: 모두 의견들이 각각인 채 세겜에 모이는 사람들.
13: 왕자님이 도착하십니다.
1: 이미 자신이 왕이 다 된 듯한 모습으로 군사들을 거느린 채 르호보암 왕자가 도착했어요.
2: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께서는 돌아가시면서 나를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하여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당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니 저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즉, 자신이 왕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서라는 것이죠.
2: 저자가 르호보암이로군.
14: 예, 저자는 백성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1: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도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14: 어르신이 우릴 대표해서 질문을 하십시오.
2: 그렇지.
1: 여로보암은 일어나서 한 가지씩 따지기 시작합니다.
15: 예, 말을 하라시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무수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2: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모두 국가를 위한 것이었지. 어찌 왕 혼자만을 위한 고생이었단 말이오?
15: 아닙니다. 왕은 자신만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지도 않는 수많은 세금을 거두어 건물을 세우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기나 한 줄 아십니까? 왕자님은 호화로운 왕궁 안에만 살고 계시니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십니다. 왕자님이 일태에서 한 번이라도 백성과 함께 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16: 있어요!
1: 일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2: 저자가 이집트로 도망쳤다가 돌아온 그 녀석이지.
17: 그렇습니다. 저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2: 어디 말을 계속 들어보지.
15: 계속하세요. 예, 왕자님. 그러므로 왕자님이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세금을 없애줄까? 그리고 둘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들어준다고 약속한다면 우리 모두 왕자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1: 엉뚱한 요구 조건 앞에 왕자는 당황합니다. 그는 부하들을 모았어요.
2: 저자가 저런 엉뚱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대답하면 좋지?
1: 그 부하들은 대부분 성격이 칼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8: 왕자님, 지금은 시작인데 처음부터 저자들에게 얕잡아 보이면 안 됩니다.
19: 그렇습니다. 아니, 세금도 안 내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 성을 쌓고 왕궁을 세우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도 하기 싫어하는 백성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18: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라고 할 것이며 일태에서도 불평하거나 게으름을 피운다면 당장 감옥에 넣어버리겠노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1: 왕자 로호보암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즉, 그는 백성들의 대표를 달래는 대신 오히려 화를 더 건드려놓기만 한 것이지요.
2: 모두들 들으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절대로 들어줄 수가 없어. 당분간 세금은 더 많아질 것이며, 그리고 불평불만자들도 모조리 체포할 것이오.
12: 일 끝났구만. 끝났어요.
14: 예. 왕자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19: 돌아갑시다. 더 들을 것도 없어요.
1: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왕자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모두 돌아가 버렸어요.
12: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6: 저런 왕자를 왕으로 모실 수는 없는 거 아니오?
2: 옳습니다. 우리는 새 왕을 세워야 합니다.
12: 아이, 누구를 말인가?
2: 우리들의 새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여로보암밖에 더 있습니까? 그분은 솔로몬 왕 시절부터 용감하게 자기 할 바를 다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16: 맞습니다. 그 사람 같으면 우리도 반대는 하지 않겠소. 어떻게 됐든 솔로몬의 저 어리석은 아들보다는 더 나으니까.
12: 자, 그러면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뽑고 우리도 이곳에 왕궁을 세우고 성도 쌓기로 합시다.
2: 감사합니다.
1: 큰일이라 해도 그 처음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치면서 세상에 이름을 떨쳤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2: 우리는 북쪽 사람들끼리 뭉쳐야 합니다. 이미 솔로몬의 아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릅시다.
20: 불쏘!
1: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열두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중 남쪽 지역에는 유다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유다지파는 그 숫자가 전체 이스라엘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퍼져 살고 있었으며, 나머지 열한 지파는 북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유다지파 사람이며, 여로보암은 북쪽 지파 사람이었어요.
12: 자, 우리는 솔로몬의 아들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끼리 따로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2: 예, 우리끼리 좋은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만세!

0: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왔던 르호보암은 그 소식을 듣게 됐어요.
1: 아니, 북쪽놈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웠어?
2: 예, 그 반역자 여로보암을 왕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1: 이놈들이 나라를 절반으로 가르다니, 이 반역자 같은 놈들.
3: 당장 군대를 일으켜 놈들을 밟아버려야 합니다.
1: 좋다, 군대를 모으라.
0: 당장 전쟁 준비가 시작됩니다.
1: 나쁜 놈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절반으로 나라를 가르자고? 이놈들을 모조리 쓸어볼 것이다.
0: 날마다 군대들이 모여듭니다. 모두 유다지파 청년들이었어요.
4: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5: 그렇댔나 봐요.
4: 이러는 법이 어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은 형제였는데.
6: 왕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우리 백성들까지 싸움터에 끌어넣는 거 아닙니까?
4: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걸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0: 북쪽에서도 야단이 났어요.
7: 이 군대는 남쪽이 훨씬 더 많은데 야단 났군.
8: 예, 군대뿐만 아니라 무기도 대부분 남쪽 무기창고에 있습니다. 말들도 대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7: 우리는 이 가진 것이라고는 몽둥이와 돌멩이뿐인데.
8: 놈들이 이렇게 쳐들어올지는 몰랐습니다. 어떻든 우리도 준비는 해둬야 합니다.
7: 돌멩이와 몽둥이일망정 준비하도록 해라.
0: 북쪽에서도 불평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4: 나라만 새로 세우면 그 전보다도 더 잘 살게 되고 평화로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군요.
9: 그러게 말이에요.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전쟁이라니. 원이
4: 전쟁을 한다고 세금 내라는데 그 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9: 일터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대신에 이 전쟁터로 이젠 끌어가는 거 아닌가요?
4: 그러니 함께 뭉쳐 살아야 하는데, 아휴,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0: 근심 속에 마침내 남쪽에서는 출동 준비가 끝났어요.
10: 왕이시, 내일 아침에 진격을 시작하겠습니다.
1: 우리 위대한 용사들이야. 참으로 늠름하구나.
0: 왕궁 앞에 정렬한 수많은 군대를 보며 미소를 짓는 르호보암 왕.
1: 가거든 단숨에 북쪽놈들을 짓밟아버려라. 승리하라.
0: 그러나 그날 밤,
11: 이게 무슨 소리지?
0: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스마야라는 한 예언자의 귀에 돌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 너는 가서 왕을 만나라. 나는 너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결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며,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제각기 살아가게 할 것이다.
0: 스마야는 즉각 왕궁으로 달려가 이 말을 전했어요. 그러나 코웃음을 쳐버리는 르호보암 왕.
1: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니,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왜 그대에게 나타난단 말인가? 이 나라의 왕은 나 아닌가?
0: 그는 예정대로 아침이 되자 군대를 출발시켰어요.
1: 진격하라!
0: 그러나 그 순간, 쏟아져 들어오는 무서운 바람, 눈앞이 안 보이는 흩뿌연 모래,
1: 저럴 수가!
0: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군대를 보며 왕은 얼굴이 하얗게 지립니다.
1: 하나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군대를 거두겠습니다!
0: 하마터면 남과 북이 피비린내 나는 큰 전쟁을 치를 뻔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오는 소리.
1: 너희는 서로 싸우지 않고서도 좋은 이웃으로서, 좋은 형제로서 각각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 원하는 바이니 너희는 힘써 각기 좋은 나라를 이루도록 하여라.
0: 이제 남과 북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고 맙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한 민족과 한 나라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야, 여기 모여보세요.
1: 헬라 사람들이 모여.
0: 헬라 사람들? 우리 곰팡이가 노래를 불러야지. 응? 우리 자, 헬라 사람들 뭔지 친구한테 설명해줘봐요.
2: 헬라 사람들은 걱정.

BBN 방송을 청취하는 어린이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점점 커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GBBN 한국어 방송을 듣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구겨진 5,000원을 들고 동네 모퉁이에 있는 구멍가게에 분유를 사러 왔습니다. 분유통을 계산대로 가져가니 주인은 9,800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힘없이 돌아서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가게 주인은 분유통을 슬며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주인은 애기 엄마를 불러 세우고 찌그러진 분유통은 반값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인은 5,000원을 받고 400원을 거슬러 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분유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그는 이렇게 자신이 믿은 하나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그 가까운 뒤뜰을 가진 친한 이웃으로서 두 부인들이 그만 친근한 라이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두 분은 매주 월요일 날 가세타간 빨래를 자기들의 그 야외 빨래줄에다가 서로 먼저 걸려고 경쟁을 했대요. 옆집 부인이 또 이겼다고 한 분이 말을 했지만은 다음 주간에는 이분이 이길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은 여전히 매우 친한 경쟁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10여 년간 뒷골목을 함께 쓰면서 이분들은 서로 간의 그 지혜와 이야기와 희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누었대요. 성경은 그와 같은 우정의 미덕을 매우 다정한 표현으로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잠언 17장 17절이죠. 그리고 또 27장 9절에는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또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위대한 친구는 별명이 예수님이죠. 제자들에게 사랑을 담은 우정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17절에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세상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철학자 가운데 니콜라스 볼드스트로프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듣는 이들을 천한 인간의 위치에서 확실한 믿음의 동반자로 높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멋진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과의 우정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잘 배워서 우리가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사랑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 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미국으로 전도 여행을 온 한 선교단체 단원들이 번화한 도시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지를 나누는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영어도 신통치 않고 또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전도지를 건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단원이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It's free. 그러자 순식간에 가지고 있던 전도지가 동이 나고 말았답니다. 비빈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ITL 카드도 공짜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영생의 복음도 공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공짜 카드를 한번 신청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짜로 얻은 구원의 복음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0: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오늘 낭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기독교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들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변증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바로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참된 주제에 대해 알게 됩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이죠. 죽음은 오랫동안 모든 인류에 공통된 두려움이 되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죽음 가운데 매여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일생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주제입니다.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는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속한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윤리를 전하고 있고 율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을 믿는 신앙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은혜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적인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것과 거듭남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것, 거듭난 것,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다 같은 의미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라면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거듭났음을,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다른 방송과는 달리 전혀 광고 방송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찬양과 말씀만을 적절하게 사용하므로 청취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상업적인 방송에 귀를 기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찬양에 은혜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방송 원칙은 성경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피차 말씀을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이상을 따르고자 한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BBN의 이 엄선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33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라디오 주파수 730 AM 방송을 청취했는데요. 최근에 BBN 방송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BBN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BBN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도 BBN 방송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영혼 구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후원에 관한 궁금한 질문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0: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는 불안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맞이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에 대한 정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며 그 죄의 결과로 사망과 함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고 그 구원의 손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온전히 믿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은 멋진 삶 만들기 30일 시리즈로 전해드립니다.

소경인 헬런 켈러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소경인 헬런 켈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감추인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고 그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은 씨앗에서 수만 개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전이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의 욕구대로만 살아간다는 거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바람 따라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전 그러면 텔레비전이 전부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시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은 Beyond the Horizon, 지평선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지평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불신앙은 세상만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주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사는 인생, 이 시대의 정신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나는 삶을 사십시오.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사람은요,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하늘을 나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자세가 다릅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masterpiece, 걸작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걸레가 아니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품은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작품이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작품 전시장이죠. 작품 전시장. 자, 멋있는 작품으로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멋진 웃음을 한번 선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작품을 과감 없이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멋진 웃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작품 감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예.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작품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걸작품인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걸작품인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걸작품답게 멋진 인생을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멋진 삶을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지 엉망진창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멋진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주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멋진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건강한 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는 가치없는 존재다라고 내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결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돼. 그러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힘든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지 않은 부모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자녀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멋진 삶의 1차적인 내용은 건강한 자아상에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이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피해의식이 강해요. 비교의식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요.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통을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소경인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을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리고 핍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요 마음의 장애예요. 성격의 장애 아닙니까? 정신의 장애죠. 나만이 최고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 정신장애.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할 줄을 모르고 비열하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람을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못마땅해서 그래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서 그래요. 열등감과 수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공격적이니까. 매사가 공격적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공격하고 못 사는 사람은 지지리도 못나서 그렇다라고 공격하고 여러분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부자를 비방하지 않아요. 동시에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요. 이렇게 말을 하죠. 비교하지 말라 그러죠. 비교하지 말라 그럽니다. 비교하며 살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하며 살아야 돼요. 비교하며 살아야죠. 아니, 비교하지 않는데 여러분 사람과 그리고 또 사회와 사건을 비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비교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자책하기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서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공격하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요 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냅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자, 나는 건강하냐 이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멋진 삶을 살려면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은 원인이, 그 사람이 소경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을 몰라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러나? 그 사람에게 과거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인에게서 원인을 찾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원인을 찾는 줄 아십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서 원인을 찾아요? 부모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네. 본인에게도 여러분 원인을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원인을 찾지 못하면 더 과거로 돌아갑니다. 더 과거로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지향적이죠. 네.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이죠. 우리 예수님의 선언을 보세요. 미래지향적이죠. 네.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과거의 죄로 과거의 원인으로만 여러분 풀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의 죄로 과거의 원인으로 여러분 풀고자 하면 결코 그 고통과 고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네. 물론 잘못해서 죄를 져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요 죄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정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을 굳이 찾자면 원인을 찾자면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임신 중에 아마 부모가 약을 잘못해서 그 엄마가 약을 잘못해서 원인을 부모에게서 찾을 거예요. 태아에게 손해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인을 찾자면 그렇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궁중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게 됐습니까? 원인이 뭐였어요? 원인은 살인죄였어요. 살인범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도와준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되면 죽임을 당할까봐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양치는 삶을 40년 동안 삽니다. 네. 여러분 살인죄 그것이 그가 광야에서 40년 산 고통의 원인이죠. 그걸 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산 것은 진정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위한 훈련이었어요. 미래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함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있는 물질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벌은 것이다. 여러분 형통의 원인이죠. 그게 맞죠? 맞아요. 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 형통의 원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인 해석을 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번영을 허락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물을 때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내가 물을 때 축복의 통로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원인을 과거에 두느냐 아니면 미래에 두느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확연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려면요 고난의 그 원인을 미래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 멋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멋진 삶을 살려면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밤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내가 감사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이 이민 올 때, 80년도에 이민 올 때 저희 아버님의 연세가 50이셨습니다. 여러분 50세의 그 연세의 나이에 여러분 미국 와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민 오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언어도 안 되고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때 하실 수 있는 일을 그냥 하셨어요.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 청소일을 하셨어요. 청소일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로서는요, 아버지가 청소일을 한다는 것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열심히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다하시는 아버지를 제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 때문에 자녀가 존경하고 그 일 때문에 사람이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간에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내가 감사하고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소경은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는데 실로암으로 갑니다. 실로암의 뜻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그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래요. 보냄받은 장소에 가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실로암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던 것이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건 간에, 그리고 가깝든 멀건 간에 보냄받은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자, 나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나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소경은요, 보냄받은 그 장소에 그 실로암으로 갔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보냄받은 그 실로암으로 가질 않습니다.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침을 뱉어가지고요, 흙을 이겨서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소경의 눈에 바르고 그리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한 2마일 정도 되는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낫게 해줄 거라면 지금 낫게 해주지. 그냥 낫게 해주지 뭐 또 진흙을 바릅니까? 아, 그리고 이왕 낫게 해주는 거 그냥 여기서 그러면 거기까지는 그러면 이해가 수용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씻게 하지 뭘 또 2마일이나 되는 그 실로암까지 여러분 진흙물이 흐르는데 땀방울과 함께 진흙물이 흐르는데 그러면서 가라는 거냐 이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기가 보냄을 받은 실로암으로 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지만 가라는 곳으로 갔고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눈이 떠졌어요. 맡겨진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왜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맡겨진 곳에, 보냄을 받은 곳에 가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했더니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 볼일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자책하고 불평하고 팔자 한탄하며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 내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일에 여러분 감사하며 자족하며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충실해 보십시오. 항상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본 동작에 충실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삶을 살건 어떤 운동선수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기본 동작에 여러분 충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요, 게임을 하기 전에 스트레치를 해요. 게임을 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공 던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게임하기 전에 스트레치를 해요. 여러분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근력을 키웁니다. 일어났다 앉았다 여러분 이 동작을 수백 번 반복하면서 자기 지금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맡겨진 작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 큰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받은 자리에 내게 맡겨진 일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충실하는 것. 자,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럼 어떤 시각으로 일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일하냐면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입니다. 멋진 삶은요, 지배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인생은 쟁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복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복을 얻는 것으로만 쟁취하는 것, 가진 것으로 여러분 인간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섬김으로써, 나눔으로써 인생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 존재할 때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연애 모드로 살아야 돼요. 연애 모드. 예, 여러분 데이트하는 연애 모드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연애 모드라는 게 뭡니까? 연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았습니까? 섬기는 삶 가운데 섬기면서 상대방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내가 뭘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예, 쫓아가고 말이죠. 운전하고 가고 섬겨주고, 예,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기쁨을 누린 거예요.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 여러분 여기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쟁취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얻고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소경이 주는 의미, 소경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주는 사고구조가 뭐예요? 거지 아닙니까? 평생을 한평생 구걸하는 사람이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센터 스테이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섬겨주고 나를 높여줘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싫어합니까? 같이 있다 보면요, 섬기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나를 싫어합니까? 거기는요,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베품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땅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사는 인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게 성실하게 섬기는 삶이 멋진 인생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멋진 유산을 남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이미지는 너무나 훌륭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베풀고 섬기는 삶을 다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둠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누구라고요?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눈을 뜰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고 사건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장가를 여러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맞바꾼 인생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바로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가치 있는 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써 열등의식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뭡니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새롭게 해석이 되죠. 고난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은 불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고난 속에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저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씨앗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영상의 닉 비치츠라고 하는 분. 여러분, 8살의 나이가 됐을 때 손발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예? 죽고 싶었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그가,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가 15살 나이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을 내가 다 깨달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자기의 처한 현실이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희망을 전하는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발이 있게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니피치치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일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난당한 사람을 볼 때 과거지향적인 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고통당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건을 저주로, 절망으로 해석을 했어요.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구나.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구나. 여러분, 그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며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그 일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일이 편하냐 아니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적은 열매를 맺느냐,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일, 사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여기든,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나. 감사가 있어요.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어 절망 속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자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습니다.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이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나는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지평선 너머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나는 다짐했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간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삶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정 형제님이 오늘 간증을 해주셨는데, 4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 왔어. 네. 여러분, 한국말로 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를 만나주신, 내 인생을 변화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뭔가 공허했던 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삶의
간증을

0: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기쁨, 여러분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여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는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권준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청취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지속성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순간에 어떤 경험이나 열심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고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태도나 인격적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은 그의 영적 지속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자굴의 이야기로 유명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신앙생활, 그것이야말로 어떤 위경과 시험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복음과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한국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 방송인데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인터넷 처음 시작 페이지가 BBN 홈페이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BBN 홈페이지를 인터넷 시작 페이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나부터 실행한다는 생각으로 행할 때 다른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 동참하여 함께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인터넷을 시작 페이지로 만드는 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가셔서 상단에 라디오 방송 아이콘을 보시면 그 아래 전도도구란 글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전도도구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시작 페이지로 만들기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인터넷 시작 페이지를 BBN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BBN 한국어 방송을 만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속임의 한 방법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 속임수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착한 일,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에는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경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거듭나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천국의 문을 열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십니까? BBN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준비되어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로부터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기 원하시는지요? 네, 그렇다면 저희 한국어 방송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길 원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복음대화방 사역자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복음대화방 사역자와 함께할 때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복음대화방을 방문하기 원하신다면 www.bbnchat.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금주의 좋은 소식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긴 검은 뚜껑의 책 한 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에는 교인 불평록이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었는데요. 자신이 담당한 교회의 성도 중에 누가 목사님을 찾아와 다른 교인의 비행이나 또 과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그 불평하는 교인에게 공손히 말하며 자, 여기 불평록이 있으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여기에 적어놓겠습니다. 끝에 사인이나 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나면 그분의 잘못을 정식으로 문제 삼아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러 왔던 사람들은 오히려 당황해서 아니요, 뭐 기록에 남기고 사인까지 할 만한 이야기는 못 됩니다. 하고는 무안해서 돌아가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40년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그 책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평하기는 좋아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약 14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인 빈곤보다 예수님을 모른 채 영적인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80%가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음으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때를 놓친 곡식은 모두 버려지는데요. 이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이때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BBN 청취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추수할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 도구란을 통해 저희 BBN에서 직접 제작한 ITL 전도 카드를 신청하시고요. 또 신청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6장에서 오베다 말씀입니다.
4: 제6장 화 있을진 적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아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2: 제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마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훼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서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줄띠워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4: 제8장.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기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 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2: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러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대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여,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 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너구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오바댜 제1장.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묻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라세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아모스 6장에서 오바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보다는 극심한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